0: 나오는 거 같겨! 맞아보고 나서는 안 그래. 내가 무슨 원리가 누가 안다! 야! 나 맞아보고 나서는 안 그래. 이놈아, 아가!
1: 미안함.
0: 됐! 나 또 내 피가!
2: 됐! 오케이. 전화 새로 와. 야.